0: 嘎了鸡肋啊那意思嘎啊嗯我要给你是两者之间嗯啊两个意思啊嗯譬如说呢连杀嘎意思两者之间就是说啊是连接之嘎连外面要有东西把它限制住的懂吧连杀嘎意思啊给给我要给你是啊你意思你如果掺杂的意思啊啊你们是嘎你们是哪个啊你们是嘎你们是什么
1: 是夹肉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夹
0: 些，
1: 还要卡。
0: 我念一百月的例句多中间是啥呢？嘎，你们，你们嘎，过个杨勇是过个冬日是叫飞地样的举手，是我的语句多中啊？
1: 哎，你过来通通。
0: 嘎欧姆。
1: 哦，就是啊，叔叔大嘎啊。
0: 哦，是个杨勇
1: 是个，
0: 母是个冬日，
1: 冬日是啊。
0: 嘎。
1: 嘎
0: 欧姆，嘎是我你家一生约个很低样的一个角色，
1: 要给要给
0: 要给，遇见康有喜的，
1: 要喜要喜，
0: 哎，啊，我给你嘎奢侈，
1: 哦，嘎奢侈，啊，
0: 知道吧？
1: 这个
0: 嘎大吃，
1: 嘎大吃啊，就是单独吃，
0: 嗯，嘎大吃，
1: 嗯，
0: 嘎大吃啊，你呢？啥意思？
1: 单独吃么？
0: 单独吃，
1: 啊姐，哎啥妞？有的嘎大吃么？
0: 嘎大吃啊，对啊，
1: 啥妞？
0: 给个准确说法，
1: 哎，
0: 吃完佛派。
1: 哦，大家不是大豆吃该吧？
0: 你给不是大豆吃给是，一人橘子吃完佛派，嘎达吃。
1: 嘎达吃是那得嘞是当给得嘞，原来是个又不又是你的吧？嘎达吃是吃完了老派给的。
0: 啊，就豆两派，豆该是吃和嘎达吃。
1: 带给。
0: 啊，那不个，本西嘞啊，那么子你给你吃和嘎达吃吧。
1: 啊，带给。
0: 嘎达吃有专指吃饭没有派。
1: 啊，吃完老派。
0: 吃完老派。
1: 晓得吧？
0: 嗯嗯。我给你是啊，嘎五。
1: 嘎五，
0: 哎，就活生生的意思。
1: 啊，那个，
0: 哎，是啊，嘎浪头。
1: 啊，又是一盖木木头啦罗。
0: 啊，我那我是盖不个木木头，嘎浪头。
1: 嘎浪头啊。
0: 啊，嘎狗吃。
1: 盖大牛。
0: 嗯。
1: 盖大牛。
0: 嘎狗吃。
1: 晓得。
0: 就是不加油放在锅里头烤东西，嘎狗吃，哎，我嘎色吃啊，要贵。
1: 啊，那太贵。
0: 就是不加油。
1: 啊，脑袋骨。
0: 嘎蟹吧，我就晓得个。
1: 加蟹饭啊，
0: 是啊。我你给你新妈妈打过那长得窘苦的找过一个我你遇见哇塞打过那外国一个秀
1: 哎你
0: 高嘞
1: 哦你给自个点了去那个意思
0: 高嘞不是不给意思打过那哎对意思你窘苦
1: 的
0: 啊是俺国的马拉塞是吧福建大哥叫那个 CP 是高嘞
1: 啊你懂吗咪乌斯卡猫